0: 예? 예, 새끼, 나라 칠해야지? 아래? 성커바부? 아보네 온다르? 예, 고쳐퍼쳐 머지래 까행기 에미티 칠해야 루지러이지? 예? 아보는 거 니어자가 이해 걸 나겠지? 뭔 새끼라? 까도 나오겠지? 이씨, 이 건더! 성커바부? 꼭 너르더만 퍼르더만에 버리갈래 기?
1: 두 세트로 걸 빠이봐.
0: 아, 바부 달래 ठीक 거우틀래? 못해 세 거일래? 떨에 돌달 섭도 하우틀라. 건 벌라 걸루 데키부? 아픈 거 우티에 미 떼할래?
1: 두 세트로 건 빠이부 소나?
0: 아니 바부 그퍼라 안코 데카 할 거이비?
2: 뭔가 다뤄.
0: 아, 캬?
1: 이거 타타 바리 어루와 더리 자이치 벌리 부치 바루나 허? 이 구라 건 바부 거 구하 자이?
0: 자이 나 이제?
1: 뭔가래 두르거터나. 두르거터나 부실루.
0: 이 두르거터나?
1: 실라데빈 거 룸 퍼쳐버터 서페일랜드에 빠리 갈리래.
0: 야, 아픈 세트 건 거르틀래?
1: किछ बुझी पारु ना हां से लेन रे जो पंक समुद्र अछि सेथिरे कोन की खुशी मन रे मितिका निशा स्नान करे
3: बिहा तो जाका खाल तो कादो गुडा अठापटी लाग जलेनी कुंडे होछि रे बाबा
1: चले रे पड़लो मनीष
0: ताले जाऊ ना ती धुआ धुई हे पड़ीबे एठी छिड़ा हे चिंत काई की
1: बारहा परा मातीची
0: बारहा मातीची
1: हां बारहा मातीची।